생각을 모르니까. 생각을 모르니까. 별이나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 기독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 니마사 늦반, 시바다오, 여러 개다오, 내가 성우들아, 아기.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지켜내시라니요. 계속 기다가 덮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 니마사 덮반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 성우들아 아기